0: 오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
0: 어디에 가요?
1: 백화점에 가요.
0: 백화점에 왜 가요?
1: 친구를 만나러 가요. 민 씨는 어디에 가요?
0: 저는 바다에 가요.
1: 아, 바다에 왜?
2: 카페에 가요.